0: That's my station. 반가 라디오.
1: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특별한 초대입니다.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들 Will.i.am 하고 느낌은 아주 좋으셨어요. Check it out!